0: 우리 팀원이 메시지나 이런 스토리를 쓰면서 생겼죠. 정확한 감정으로 소스터 지금을 받죠. 그래서 다른 팀들과 공부.
1: 맞습니다.